0: 에노 내야 잡았어 와우소가 신나는 너무나 나카테네제 모카가 우소가 로요 라디오 온디 쿠모요
1: Everything comes with a price.
2: If it's cool, it is it.
1: Not this one.
2: Aren't you ready to nunji? Nisonga wacho tulisa. Nife, Usoga, Royal Radio.